0: 치치 워 목에 목에 보여용 파인 목에 목에 파인 포인 목에
1: 시마 시마 치치치 오사르 노 오빠이 바즈카 보임 今日も明日も本格前の地

0: 목에 목에 목에 지치고 목에.
1: 아래 견조면 애들 로봇이 있던다.
2: 어? 야 뭐 있노 바비나 짱. 僕の 견조면 知らないかな.
3: 견조면 띠야
2: 우타
3: 바르가르.
2: 僕の 歌が 聞きたい って?
3: 정말이네.
2: 프레젠트 するの は バルコ バルガル さん.
3: 私の胸を吹いてみて。
2: いいのかい? どっちから 行く?
3: Boing,
0: boing.